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서 전해드립니다.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의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되는데요. 불법 소각을 금지해 주시고요.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9시를 넘어서면서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통행량이 늘었고요. 이제는 군데군데 밀리는 곳도 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또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

한강대교 사이 각각 시속 3, 40km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로 이동하는 길 월릉램프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도 밀립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긴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수도권 구간으로 밀리는 구간 하나씩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는 성남에서 성남 요금소 사이 그리고 서하남 부근이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에서 송내까지도 밀립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에서 중동까지 또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 각각 정체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성담대교 쪽으로 이동할 때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까지도 밀립니다. 지금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성산대교부터 속도 줄어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아직까지는 통행량 자체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씩 통행량 늘고는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지금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20km 내외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가 정체인데요.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니까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과 반포 주변 서인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황 쪽으로는 압구정 부근 이후로도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있는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주말보다 맑은 날씨에 나들이 차량이 많은데요. 고속도로 이용해 나들이 다녀오는 차량은 오늘 44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1차로에서 처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모두 서울 방면 밀립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방면으로도 광주 휴게소에서 동곰지암까지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분기점 일대와 양지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무창포 부근과 서해대교 부근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 겁니다. 혁명 고구 입하 지나는 이맘때가 차 만들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확한 어린 찻잎이 최상의 차 맛을 끌어낸다는데요. 뜨거운 물과 찻잎과 시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5월 이 푸르른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어린 찻잎이 있어도 우러나오는 시간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차 맛을 낼 수가 없죠. 찻잎 하나도 이럴진데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람 만나게 우러나는 시간, 진득하게 기다려야 나오는 그 맛, 사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5월 10일 1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발할 뉴스 연중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즐겨. 가요계 폭등이 이재룡이 부릅니다.

5월은 매일 달라지는 산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계절이죠. 5월이 더 싱그러운 거는 긴긴 겨울 지나고 처음 나오는 첫물 때문일 겁니다. 첫물차, 첫물참외, 첫물상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5월엔 계절 덕 좀 보면서 같이 막 싱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 고가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고 리켄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 쇼 다시 듣게 합니다.

자, 4월입니다. 조금은 선선해졌지만 햇살 속에는 이미 여름이 숨어있고요. 바람 속에는 아직 봄이 남아있는 딱 그 중간 어디쯤의 날씨인데요. 괜히 마음이 앞서가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계절. 자, 이럴 때 필요한 분입니다. 계절의 사이를 노래로 쫙쫙 이어붙여주는 남자. 허리디스크쇼의 살아있는 전설. 황강, 이종황 선생입니다.

0: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그럼 뭐 인생이 별겁니까? 뒤를 돌아보면 그림자만 보이지만 앞을 보면 그 햇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햇빛은 보는데 그 통장 잔고는 못 보는 남자, 앞만 보고 달리다가 현실에 부딪히는 남자, 개털 인생 디스크자키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아주 명언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헬렌 켈러. 아, 좀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0: 왜, 뭐 어려운 말 쓰니까 떱냐? 응?
1: 아닙니다. 아, 선생님 왜 그러세요? 좋은데요.
0: 자, 아무튼 이렇게 또 좋다고 하시니까 시작부터 이종황은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1: 네. 아, 오랜만에 달팽이에게. 메가더 장군 어디 계세요 지금?
0: 메가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습니다.
1: 조금 전에요, 2부 끝에 한 청취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광주에 살고 계시는 새싹 할매님인데, 예. 남편분께서 폐암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치료 중이시래요. 그러면서 이종황 선생님의 이 코너를 목을 빼고 기다리신대요. 지금도 듣고 계실 건데,
0: 아이고.
1: 이 부부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0: 아이고, 아직 그렇게, 저는 이제 1937년생인데.
1: 이분은 저 새싹 할머님은 70대.
0: 아유, 아직 한참 젊으실 나이인데 참. 그래도 뭐든지 마음먹고 기다렸으니까 잘 극복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좀 힘 좀 내시고 저 이종황이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늘 빨리 좀 쾌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선생님 1호에 70대 새싹 할매 부부님도 큰 힘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사회님께서 이종황쌤 오시는 날이다 경축하면서 우리 노벨음악상 DJ상을 만들어서라도 이종황쌤께 수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구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벨음악상을 만들어서라도?
0: 그건 뭐 노벨음악상에 뭐 주는 거 뭐 상금 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안 받아. 뭐. 그거 받으면 뭐 합니까? 뭐 월세도 아, 못 내는데.
1: 누가 만든대요?
0: 아마 안 만듭니까?
1: 아니 이사의 청취자님이 아이디어를 하신 건데 여기 뭐 TBS 뭐 돈이 있어야죠.
0: 아이디어 할 거면 진짜.
1: 자, 오늘은 봄과 여름 사이 감성이라고 하셨는데.
0: 예.
1: 자, 그러면 첫 곡 선생님 어떤 예. 곡입니까?
0: 사실 그 오늘 그 첫 곡은 조금은 좀 묵직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곡입니다. 미국 밴드 그 더 레이더스의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
1: 레이더스
0: 이 곡이 사실 그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들의 그 삶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그 뭐랄까 살아가죠 가는 그 존재, 그 예. 잊혀져가는 이야기.
1: 예,
0: 그 속에서 남겨진 그 슬픔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전달하는 곡.
1: 인디언 레저베이션,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0: 어, 영어로 좀 하시는군요. 네,
1: 레저베이션.
0: 네.
1: 네. 자, 그러면 더 레이더스는 뭔 뜻이죠?
0: 인디언 그 부족 몰라요. 막 그 시작부터 해 그래. 깜짝깜짝 놀래면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그룹입니까? 더 레이더스?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그룹이냐고요.
0: 캐로키족이다.
1: 자, 인디안 레저베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노래. 체러키 피플 이런 노래 아주 귀에 익숙한 대목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0: 예. 저는 지금까지 이걸 들으면서 캐리티 피플 그런 줄 알았더니 체로키 피플이네요.
1: 그렇죠. 그 체로키족의 그 인지형 부족의 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그래서?
1: 제가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데이터가 지금 제가 다 끊겨가지고 네. 검색하는데 아주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아직 못 찾으셨어요?
1: 여유 있으시면 네가 좀 직접 찾아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체로키 피플, so proud to live, so 예. proud to die. 체로키의 민족이요, 사람들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자랑스러운 부족이야. 그러니까 어떤 억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민족적, 부족적 자긍심을 장엄하게 선포한 노래네요.
1: 그럼 우리 최국은이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좀 묻지 말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그러면은 이종왕의 쇼가 아니고 최일규 쇼가 되는데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1: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예.
0: 어디 뭐 들으십니까?
1: 네? 오늘 좀 많이 엉간다.
0: 아, 이 노래 듣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1: 그렇죠. 연상적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네.
0: 그런 것도 연상케 되고 아, 이 백인 그룹인 것 같은데 이런 노래를 불렀군요 미국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노래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곡 가시죠.
1: 자, 이제는 좀 분위기 좀 살짝 좀 바꿔봅니다. 바람 따라 떠난 듯한 그 부드럽고 서정적인 곡입니다. 티시 키노사의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최일구 씨도 아주 참 잘 아는 노래입니다. 돈데보이 아시죠?
0: 야, 이거 뭔 뜻인지 또 잊어버렸네. 그게 돈이 난,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1: 돈은 이게. 아니고 나는 좀 어디로 가야 하나.
0: 아 맞아요. 예.
1: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0: 그러니까 뭐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걸 그게, 어떻게 어법이 어떻게 된 거야? 돈데보이
1: 스페인어로
0: 그러니까 이제. 돈데는 뭔 뜻이에요?
1: 너 얼굴 대봐 조금. 그래서 이 곡은 사실 그 멕시코 이민자의 삶을 배경으로 한 노래인데요.
0: 아, 오늘 저 선생님께서 아주 소수 민족에 대한 아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봐요.
1: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고 희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 멜로디는 참 따뜻합니다.
0: 그럼 스페인어입니까? 그럼 이 노래가?
1: 그렇습니다. 이 돈데보이가 스페인어로 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러니까 라는 뜻이다.
0: 어디로가 뭔 돈데가 어디로예요? 보이가 가나고?
1: 데이터 끊겼다 그랬잖아. 데이터. 그래서 그 이 슬픔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살아간다.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그 조용한 힘을 주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네. 듣겠습니다. 티시 히노 호사요?
1: 네.
0: 이분은 지금 몇 살쯤 됐어요?

0: 자, 또 스마트폰의 위력을 빌려서 TC 신호호사.
1: 예.
0: 이분이 55년 양띠시네요.
1: 아, 55년입니다.
0: 네. 그래서 이 멕시코계 미국이 시민권자인 것 같아요.
1: 이민을 가셨죠.
0: 예. 예. 이민을 갔습니까?
1: 그렇죠. 멕시코계 이제 미국인이죠.
0: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1: 거기까지만 합니다. 예.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멕시코 이민자들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돈데보이.
1: 예. 결국은 이제 그래도 꼭 결국은 살아를 나간다. 뭐 그런 뜻이니까 참 좋은 힘을 주는 가사입니다.
0: 네. 근데 좀 선곡을 해오실 때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예?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
1: 집에 인터넷도 끊겨가지고 이제 뭐 여러모로 좀 그렇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김처복만이 청취자께서 이종황 선생님께 돈 대줘 돈 대줘 이렇게 노래 부르신다는데요.
1: 제발 말로만 하지 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축협이나 뭐 수협 뭐 많은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0: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곡 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 오늘을 여러분의 그 즉석 신청곡을 받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 듣고 싶으신 노래가 계시면은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951로 듣고 싶으신 노래들 사연과 함께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어?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노래, 생각나는 노래, 짧은 사연과 함께 샵0951 50원의 유료 문자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선생님. 37년생께서 이런 안내 문자 읽고 그러니까
1: 예.
0: 진짜 연구 같으세요.
1: 연구요?
0: 많이 격떨어집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다음 주부터는 예. 제가 읽도록 할까요?
1: 그렇습니다. 예.
0: 37년생이신데
1: 예? 바블로가 왜 나한테 시킵니까 이거를. 예.
0: 자, 뭐 퀴즈는 안 됩니까 선생님?
1: 뭐
0: 퀴즈
1: 아, 이거는 읽는 건 뭐라고 퀴즈는 격이 있냐. 아무튼 참 많은 걸 바라는 우리 최고군입니다. 문자를 저희가 좀 받는 동안에 사연 두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퀴즈는 안 내고요?
1: 격이 좀 떨어져서 퀴즈는 최고군이 나중에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0: 삐지셨구나.
1: 많이 삐졌습니다.
0: 나이 드시면 많이 삐지시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먼저 7742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따라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납니다. 젊었을 때 듣던 그 노래들이 이상하게 더 좋게 들립니다. 그러시면서 그 바비 빈턴의 My Melody of Love를 부탁드립니다.
0: My Melody of Love.
1: 그렇게 주셨습니다.
0: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노래를 이거?
1: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감성 발라드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그 혹시 이렇게 듣고 계시면은 오늘은 왠지 그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내 사랑의 멜로디다 이런 얘기.
1: 그러니까 들어봐요. 일단.
0: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1: 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아 하고 감동하실 겁니다.
0: 선생님,
1: 예.
0: 흥분하시면 자꾸 이제 회춘하시는 것 같아요.
1: 레드슨, 네. 들어보십시오.
0: 노래 듣겠습니다. 바비 빈톤의 My Melody of Love.

0: 가끔 옛날에 들었던 노래, 약간 그 기억이 나는 노래군요. My Melody of Love. 네. 근데 이 바비 빈튼 보니까 선생님보다도 두 살 형님이시네요. 35년생이신데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 예. 아직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아. 네? 혹시 아십니까?
1: 아니, 뭐 제가 뭐, 그분이 또 바쁘셔가지고 예.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뭐 들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0: 아. 그 바비 빈튼 선생님도 이종황 선생님 말고요.
1: 뭐 그분이 저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약한 모습 보이고 계십니다.
1: 자꾸 뭐 함정을 자꾸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0: 1437 청취자님이 종황쌤님 오늘도 울림을 주는 목소리와 헬렌 켈러의 고귀한 말씀을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개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많은 애청자들에게는 너무 멋진 인생인 듯 합니다. 종황쌤을 응원합니다. 선곡도 베리고 싶습니다.
1: 아이고, 그 헬렌 켈러의 또 말씀을 또 기억해 주시고.
0: 아까 무슨 말씀이었었죠?
1: 그 태양을 향해 얼굴을 돌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림자가 보이지만
0: 뒤돌아보면 후회할 테니까
1: 앞을 보면은 태양이 향해서 얼굴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군요. 예. 파란파도님은 황당 선생님 반가 반가. 그래도 개털이 따뜻하다네요. 일제시대에는 개털 옷이 많았다고
1: 들었어요. 파란파도님. 뭐 가끔씩 오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개털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군요. 저도 사실 그 1937년생 그 외정시대에 살았지만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만 이게 저를 위로하는 문자입니까?
0: 위로하는 문자 같은데요?
1: 살짝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0: 자 알겠습니다. 자 바비 빈튼의 My Melody of Love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어떤 곡인가요?
1: 자 이번에는 그 1204님이 신청곡과 사연을 주셨습니다. 요즘 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이제야 그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노래 한 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어떤 곡인지 좀 가슴 뭉클한 노래 같아요.
1: 그렇죠. 이럴 때 사실 그 좀 어울리는 곡이 있긴 합니다. 그 배트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라는 곡인데
0: 왜?
1: 리바이벌을 안 하니까 잘, 한 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0: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 Wind Beneath My Wings.
0: 이게 뭔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날 수 있었던 건 그 당신이 나를 떠받쳐줬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감사의 메시지가 있는 곡입니다.
0: Wind Beneath My Wings.
1: 나의 날개 아닙니까, 일단은?
0: 비니스 마이.
1: 자꾸 애드립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그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Bat Midler의 Wind Beneath My Wings. 요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뭐 일단 영화 사전 좀 뭐 어떻게 계속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화 사전 좀 갖다 드릴까요, 지금?
0: 아, 저도 몰라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
1: 아, 우리 최일구 씨가 영어를 잘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0: Bad Middler, Wind Beneath My Wings, 네, 노래. 아,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배트 미들러.
1: 우리 최고 씨 버금가게 아주 목소리가
0: 참 목소리가 아주 짜랑짜랑하네요. 이분 찾아보니까 해방둥이시네, 45년생.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1: 어디서?
0: 하와이 호놀룰루 뿐이네.
1: 아유,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0: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선생님?
1: 오늘 진행자가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0: 네. 하와이 가보셨어요?
1: 못 가봤습니다.
0: 자, 알겠습니다. 이제 가요 두 곡, 신청곡이 지금 들어와서 파블로 PD가 올려놨는데요.
1: 그리고 어떤 한 분께서 지금 그 멜라니 사프카의 노래를 신청을 하시면서 제목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0: 네.
1: 제목은 뭐 멜라니 사프카 하면은 더 새드스팅 아닙니까?
0: 멜라니 뭐 사프카?
1: 네, 멜라니 사프카예요. 근데 그 노래는 가사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코너가 밤 10시나 새벽 2시로 갔을 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1: 아니, 아까 왔었습니다.
0: 혼자 보셨어요?
1: 우리 파블로 PD도 같이 봤는데.
0: 그렇습니까? 자, 하여튼 두 곡 신청곡을 쫙 올려놨습니다. 지금 0529님의 먼저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밤에 떠난 여인 하남석의 노래 신청합니다. 고향 집에 가서 엄마 얼굴 보고 고속버스 타고 올 때 성공하자 성공하자 마음을 다잡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요. 성공이 뭔지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그때 즐기고 잘할 걸 그랬습니다. 하남석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0529님께서는. 네.
1: 그러면 그 0529님께서는 그래서 성공하자 성공하자 마음을 잡으시면서 지금은 이제 성공하신 겁니까 지금은?
0: 성공하셨다고 봐야죠.
1: 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하남석 씨. 그러니까 그
0: 이종황 선생님 때는, 일제 때는 못 하고 다녔어요, 서울을?
1: 전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그, 집신 신고,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사진 같은 거 있어요?
1: 사진은 뭐 좀, 나중에 좀 찾아서 있으면 보여드리고, 가끔씩 이제 조금 멋져다가 엽전 생기면 말도 타고.
0: 군바발 말도 타고 다니셨어요?
1: 막걸리로도 하도 그러면 대리 말도 불러.
0: 낭만적이셨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다가 저 일본 헌병한테 막 걸리고 맞고 그러진 않았어요?
1: 아, 저는 좀 애가 없어 보여서 이렇게 뭐 맞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0: 아,
1: 저도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4636님의 신청곡 문자입니다. 한 주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집중력이 흐려지고 몸도 묵직한 목요일이지만 즐거움을 해주시는 이종황 선생님이 있기에 한 주를 무난히 지낼 수 있습니다. 혜은이의 띠띠빵빵을 신청합니다. 아, 선생님은 진짜 별이십니다. 이 시대의 별. 네?
1: 저 말입니까?
0: 예. 네. 선생님의 의지에서 이 한 주 한 주를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1: 아이고, 참.
0: 예? 네?
1: 참, 제가 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저기 저 말씀만 하는 분들한테는 뭐 좀 얘기하시는 거 있지 않아요? 예? 네?
1: 아, 그렇죠. 좀 남는 엽전이라도 좀 몇 개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아, 3321번님이 문자 보냈어요. 눈에 번쩍 띌 문자를 보냈네. 이종황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 로또 맞으면 선생님의 빚을 먼저 탕진해드리겠습니다.
1: 잠깐만.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 로또 되면?
0: 내일, 모레 하겠네요, 토요일 날. 기대해 주십시오, 선생님.

0: 이런 말을 누가 못해. 너 다 써 그냥 필요 없어 이제. 노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0529님의 신청곡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4636님의 혜은이의 띠

0: 찌찌빵빵 찌찌빵빵 혜은이 씨 노래. 옛날에 이거 노래 히트할 때는 선생님 차 못 끌고 다니셨어요?
1: 그때도 그 제가 그 일제시대 때 남았던 그 뭐 집신들로 신고 다녔습니다.
0: 선생님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80년대 무슨 집신입니까? 이때 포니들 많이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아니
1: 노래가 뭐 좀
0: 37년생 맞으세요?
1: 1937년생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애드립을 하실 때는 좀 미리 조금 살짝 이렇게 좀 귀뜸 좀 해주시고 좀 애드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이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가사 낭송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1: 오늘은 좀 자유로운 감성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0: 아, 이제 37년생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 여러분도 그 잘 아시는 독일의 락밴드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아, 그 영화, 우리 영화에도 그 배경음악을 썼던 홀리데이 이 노래요?
1: 그 노래는 그 비지스의 홀리데이고.
0: 비지스요?
1: 비지스요? 빚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이거는 이제 스콜피언스의 Let me take a far away.
0: 아,
1: you right.
0: 할리데이.
1: 네, 그 노래입니다. 네. 아시는 그 노래입니다.
0: 그러시군요. 네.

0: 당신을 멀리 데려가겠습니다. 당신은 휴가가 마음에 들 것입니다. 당신을 멀리 데려가겠습니다. 당신은 휴가가 마음에 들 것입니다. 좋은 날씨를 태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을 겁니다.
1: 그렇겠죠.
0: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겠습니다.
1: 몇 번째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0: 당신의 휴가가 마음에 들 겁니다.

0: 잠깐 늦었네요. 이 누가 치는 거예요?
1: 스콜피언스가 치는 겁니다.
0: 스콜피언스 누가 치는 거예요?
1: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겠습니다.
0: 아니 뭐 가사가 이거밖에 없어요. 멀리 데려다 준다면
1: 당신 휴가가 마음에 들 겁니다.
0: 아 이제 그만하시죠. 막 이제 끝까지 이럴 것 같은데.
1: 당신을 멀리 데리시죠. 멀리 데려다 줄 겁니다.
0: 아 그만하세요.
1: 휴가가 마음에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 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램프에서 기름램프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되고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도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녹지작업 중이라 반포대교에서부터 어렵고요. 이후로는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멀리 중부 내륙고속도로 금사터널 주변 화재가 있어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도로 지나실 때 더욱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양평 방면으로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여주에서 영동고속도로 진입해서는 인천 방면,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양지나들목에서 양지터널, 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9254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눈

네. 윤윤서의 문경세제 3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제가 노래 들으면서 이 빵하고 떡하고 이렇게 오늘 완전히 횡재했습니다. 예. TV나 유튜브를 보셨나봐. 어떤 분은 최일구 환갑잔치 하냐 막 그러고 9117님은 떡 맛있게 먹는데 뭔 떡이요? 점심을 못 드셨나?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떡인데요. 요거는 자 김포 안반마님 실버들 송주아 씨가 예.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황남빵인데 예. 울산 아지매 이세미 씨가 이거 사는데 경주까지 가가지고 두 시간 걸려서 사왔답니다. 예. 조금 이따 출연하시면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아 정말 이거 아까 아점을 좀 너무 일찍 먹고 나와가지고 배도 고팠는데 아주 두 분 덕분에 오늘 아주 횡재했습니다. 자, 3496번님은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오늘 날씨가 덥네요. 조금 전에 출근하다가 자동차 기름을 넣었거든요. 옛날에는 6만 원 넣으면 까득 찼는데 오늘은 말이에요. 6만 원어치 넣었더니 한 눈금이 남아버립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갈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고, 정말 기름 한번 넣으려면 눈이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 이젠 뭐 가득 그러면 뭐 제 차 같은 게 뭐 11만 원 찍고 막 그러는데요. 예, 정말 눈이 돌아갈 정도입니다. 다들 그러시죠 뭐. 3496님 힘내시라고요. 예,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에 더 스트롱포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버들 힘든 싱어하겠습니다. 사성에 도전하는 실버들 이세미 씨하고요. 김포 안방마님 오늘 첫 승을 또 노리고 있는 송주아 씨의 힘든 싱어 펼쳐집니다. 자 잠시 시작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힘든 싱어 이대강이죠. 도현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너무 빠른 이별.

0: 조용히 해. 데뷔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별 기획. 애들은 가라!
1: 실버들!
2: 힘든 싱어!
0: 박자를 안 맞습니다. 여기 출연하면 조금 큽니다.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 돼야 출연할 수 있는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MC계 복덩이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실버들 힘든 싱어에 아주 최적화된 작곡가 가수 실버들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1: 이거 갖다 붙이고 그래요?
0: 아니 이거 60m로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아, 아, 아. 제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
1: 음악 세계가 실버돌이에요 그러면?
0: 아, 나이도 그렇고요. 상태도 실버돌이에요.
1: 자, 지난주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쵸? 울산 아짐의 삼성 챔피언 이세미 씨하고 김포 안방마님 송주아 씨가 무승부가 됐어요.
0: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예.
1: 무승부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데.
0: 거의 힘들죠 사실. 예.
1: 그래서 오늘은 대결 끝장을 좀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소개합니다. 김포 안방마님 송주아 도전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송주아입니다. 네. 네, 요즘 국내외적으로 네, 이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합법적으로 자고가를 외치는 자고가 원곡 가수 송주아입니다.
1: 네, 네. 호텔에서 자고가 그런 뜻이 아니고.
2: 아, 네, 네, 네.
1: 자, 무승부로 이제 다시 재대결하게 됐는데 오늘 뭐 어때요? 지난주 무승부 했는데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될 각오. 전략, 송주아 씨.
2: 언니 참으세요.
1: 참으래.
2: 조금만 참아주세요. 너무 세니까. 네. 워낙 센 분을 제가 오면서 만나서 그래서 마음을 오히려 비우게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근데 오늘은 한 요만큼만 욕심을 내볼 테니까 언니가 비워주세요.
1: 네, 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요, 이제? 두 번 네. 만나서?
2: 근데 뭐
3: 한참 동생이
2: 저보다 좀 많이 있어서
1: 뭐라고 부르기.
0: 근데 지난주에 살짝 좀 떠셨잖아요.
2: 늘 떨어요.
0: 아니, 근데 방송을 되게 그 성인 가요 프로그램에서 네. 방송을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2: 근데 그게 제 전부예요, 방송은. 그때 시작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8년 음반 내고 네. 8년 예능한 게 전 연예계 들어온 생활이 전부예요. 네.
0: 그럼 8년이면 안 떨실
2: 그리고 노래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냥 그 가요학당 방송을 위주로 했고 노래도 판은 내놓고 활동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가요 프로그램 계기가 돼서 이제 용경아의 쇼가요 중심인가? 네. 제가 첫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 모습을 서원섭 씨가 어디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대요.
0: 네.
2: 거기에서 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제작하면서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아무튼 원하는 대답은 잘 안 나왔어요.
1: 원하는 대답이 뭐였어요?
0: 왜냐면 그렇게 방송을 오래 하셨는데 네. 왜 저희 프로그램에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많이 떠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거든. 그랬더니 뭐 자기 캐스팅 된 거 얘기하고 뭐,
2: 뭐 심장이 떠는 걸 내가 어떻게 잡아요?
1: 인생 60년을 다 얘기하고. 자,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다시 한번 30초 송주아 씨 셀프 PR 해볼게요. 자, 가수 송주아 씨의 자기 PR 시작.
2: 네. 저는 이제 가요계 들어온 지 8년 됐고요. 네, 지금 아이네 TV에 가요학당 안방마님으로 활약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교복이 컨셉이어서 오시는 그 출연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교복을
1: 아니, 황남방 서울역 같은 데 가도 파는데?
3: 아, 그거는 며칠이 지났잖아요. 네? 며칠이 지났지 않았을까요?
1: 인기입니까?
3: 그게, 아, 네.
1: 이게 작년에 그 에이펙 경주에서 할 때 히트쳤던 거 아니에요?
3: 우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님께서 네. 아, 이 빵 진짜 맛있네. 이 한마디 때문에 전국으로 지금 불났어요.
1: 와, 그 이후로 더 불붙었습니까? 네, 네. 아, 이걸 두 시간 동안 저희 주시려고 가서 일부러 시간 내서 갔다 오신 거예요?
3: 감사합니다.
1: 아, 이번 주도 무승부로 하나. 아, 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 네, 김태발 씨가.
0: 송주아님. 그러면 저기 우리 이세미님은 이렇게 황남빵 에이펙 네. 그 기념 그 빵을 사오셨는데 네. 떡을 사오셨어요?
1: 절편인데 네. 참기름도 발라주고 안에 단팥도 들어가 있고
2: 네, 빵에는 없는 참기름이 더 들어갔고요. 네. 팥도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1: 이게 네. 김포 떡이에요 그러면?
2: 네네 김포예요.
0: 김포가 쌀이 유명하니까.
2: 아유 근데 제가 딱 또 문득 언니랑 무승부한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0: 뭐예요?
2: 오늘 이렇게 간식 메뉴 사온 것도 언니 마음이 저랑 맞아요.
3: 맞아.
2: 이렇게 사오고도 그래요. 놀랬거든요.
1: 오늘 어쨌든 무승부 가깝던데. 그 김포에 또 유명한 것도 없어요?
2: 아, 카페송이라고 있죠.
1: 아니, 아니.
2: 아?
1: 먹는 거.
0: 자기 가게
1: 떡 말고.
2: 떡 말고? 네.
1: 아. 떡 말고 없으면 오늘 승부를 봐야 되고. 자, 여기까지
2: 네.
1: 두 분 인사 좀 나눴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좀 해주세요, 김태벌 씨.
0: 자, 안내 드릴게요.

0: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직접 한 표를 행사해 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 문자 이렇게 보내드시죠. 샵 치고 0951을 해서 그 내용을 주시면 돼요. 1번 이세미, 1번 이세미, 2번 송주하, 2번 송주화, 이렇게 번호나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시 이제 오늘도 도전자이신 네. 송주화 가수 어떤 곡 본인 노래 하는 건데요?
2: 네, 오늘 이제 자고가 하고 제가 또 다시 같이 밀고 있는 좋은 사람이란 곡입니다.
1: 좋은 사람.
2: 네, 요게 네. 이제 장르 쪽으로는 사실 맞고요, 저한테.
1: 장르가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발라드?
2: 예, 안전 발라드는 아니고 살짝 뽕기가 살짝 나면
0: 예. 그게 네. 뽕발라드?
2: 네. 아, 예, 역시. 표현이 제가 좀 모자라가지고. 예, 뽕발.
1: 여기 얘는 태발.

0: 근데 노래 녹음 다 하고 하는 거 봐서 갑자기 얼굴이 변신을 한 거예요. 네. 나도 그런 모습, 그런 목소리 나올지 몰랐다. 아~ 이런.
1: 야, 송주아 씨가 역시 실력이 좋구나. 이승은 작곡가가 네.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죠. 예. 좋은 사람은 노래 내용은 뭐예요?
0: 그냥 이제 오래 지낸 사람인데 꼭 네. 좋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지내보니까 진국이라는 게 제가 특기가 사람 한번 사귀면 10년은 기본으로 가거든요. 네. 그 밑에 사람은 이제 중간에 다 걸러져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너가
1: 진국이 좋은 사람이다. 네. 오래 끓여야지. 그래서 사골 곰탕집 홍보용으로 노래 만들면 좋겠다.
0: 아니 근데 곰탕하고는 지금 상황은 노래랑 어울리고 싶진 않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들어보시면 알겠어요.
1: 송주아 씨의 노래입니다. 본인 노래입니다. 이승은 작곡의 좋은 사람. 지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드시고 여러분 문자 주십시오. 2번 송주아 씨가 노래합니다.

0: 본인 노래?
1: 빨간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그러니까 빨간 레인코트 입은 그분이 이별을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2: 네, 네. 네.
1: 비 맞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를 냉기는 거 봐서 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겠다. 빨간 레인코트. 아, 거기가 앞권입니다.
2: 네. 야.
1: 문자 소개해 주세요.
3: 자, 아까 저희가 그 송주아 씨 그 삼행시를 문자를 주셔가지고 읽어드렸는데 네. 5605님께서 네. 그 우리 이세민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주셨는데
1: 그래요?
2: 네. 네.
3: 이세민님?
2: 정말요?
3: 예, 예. 네. 정말입니다.
2: 아, 정말.
3: 자, 그러면은 우리 이세민님께서 운을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 네.
3: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요.
2: 우와. 새?
3: 새처럼 창공을 맘껏 날아오르자.
2: 미.
3: 우와. 미래를 위하여!
2: 맹구나.
3: 아니 말고.
1: 5605님, 저, 혹시, 이 남편분 아니세요? 끝번호. 5605.
3: 수상해.
2: 친구 기억이 같은데요.
1: 안, 예? 네?
2: 남편 친구 같은데요.
1: 남편 친구. 자, 또 현아님께서도.
3: 울산 아지매 세미 가수님, 장거리 열차 여행에 피곤하실 텐데, 파이팅 하세요. 응원 주셨어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3: 0241님께서 울산 2번 이세미. 그런데, 자, 울산은 맞았고요. 이세미도 맞았는데, 1번이니까 이건 반만 할게요, 점수는.
1: 그래요. 지금 네. 저 울산에서 KTX 타면 한 2시간 반인가요?
2: 네.
1: 3시간?
2: 2시간 반.
1: 2시간 네. 반. 동대구까지 이거 동대구서 서울역이
2: 2시간.
1: 2시간. 거기서 반 더 가는 게 울산.
2: 아, 네.
1: 울산하고 경주가 같은 역 쓰는 거죠?
2: 아니죠. 경주역 따로 있어요.
1: 옛날에 갈 때 같은 역 쓰는 줄 알았더니 바뀌었나 보네.
2: 아, 바뀌었어요. 네. 아니. 옛날부터 달라요.
1: 아니, 근데 그 비행기로도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2: 네.
1: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디 칼럼을 읽었는데
2: 네.
1: 그 칼럼니스트가 젊었을 때 그
2: 네.
1: 울산을 갔었대요.
2: 네.
1: 그런데 저녁 때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들어갔더니 바리케이트 옆에 있던 경비분이 그랬대.
2: 네.
1: 계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2: 계란?
1: 그래가지고 계란? 아니 무슨 울산 공항에서 계란을 다 파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공항에 딱 들어갔더니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야. 결항이래, 결항.
2: 아~
1: 그래서 그 칼럼니스트가
2: 네.
1: 울산 사람들은 결항을 계란이라고 한다고. 맞아요.
3: 발음이.
2: 맞아요.
3: 발음.
1: 맞아요.
2: 네네.
1: 한번 해보세요,
2: 결항. 오늘 비행기 계란됐대.
3: 제일
2: 잘했어.
1: 정말 계란
2: 와닿았어.
3: 계란
2: 계란 됐대.
3: 계란 됐나?
1: 아, 맞구나.
2: 아,
1: 재밌었어요.
2: 네.
1: 또 3726님께서는
3: 첫 번째 분은 노래에 그 우리 그러니까 우리 송주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분은 추가열림의 느낌이 좀 배어 있고 두 번째 분은 우리 이세미님은 이미자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네. 음색이 두 분 다 이렇게 참 매력적이신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비음이 있어요. 그렇죠?
2: 아, 네. 네,
3: 비음이 아주 좋고 네. 매력적이세요.
1: 네. 그렇죠.
3: 예, 네, 2라운드가 아주 참 기대가 됩니다.
1: 1라운드는 김태발 씨 어떻게 네. 1라운드까지만 치고 오면 어느 분이 이겼을 것 같아요?
3: 아, 여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1: 아, 무슨 분
3: 오늘 무슨 분. 아, 지금 오늘 심사는 계랑입니다.
1: 현재까지 판단은 계란이에요, 계란.
3: 네, 계란입니다. 네.
1: 자, 이제 3시 35분인데요. 자, 2라운드 무대. 자, 이제 다른 사람 노래 부르는 거예요.
2: 네.
1: 자, 송주아 씨, 어떤 네. 노래 하실 거예요?
4: 저는 네, 심수봉님의 젊은 태양.
1: 네. 네,
4: 사실은 근데 평상시에는 사실 좀 이렇게 발라드 느린 노래를 제가 많이
3: 네.
4: 불러요. 그래서
3: 네.
4: 이 시간에 진짜 분위기 있는 노래를 네. 딱 선곡해서 제가 정했었거든요.
3: 네.
4: 아, 이거 방송에 안 적합하겠다, 시간대가. 그래서 좀 빠른 노래 선곡한다고 한 게 이제 젊은 태양이에요.
3: 이것도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네. 아니,
4: 그래도 제가 선곡하는 일반 노래에 비하면 좀 빠른 곡이에요.
3: 그럼 뭐, 난 니가 그랬단 말고 내 자신인데 니가 또 죽겠어요.
1: 어쩐지 심수봉 씨 노래가 목소리가 송주아 씨가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4: 맞아요.
1: 자, 기대를,
4: 와!
1: 기대를 가지면서.
4: 네. 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1: 네. 기대를 가지면서
4: 네.
1: 송주아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심수봉의 젊은 태양입니다. 자, 2번. 송주아 씨가 갑니다.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0: 네, 송기화 씨의 젊은 태양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잘하시면서 엄살이셔. 아, 이런 미디엄 템포 좋네요. 예전에 무슨 로코스트 그 하늘색 꿈이나 오, 예. 그런 김태민 누나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2: 아니, 근데
1: 제발 고맙다고 해줘요.
2: 진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생겨가지고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2: 아니요, 지난번에요. 지난번에 네. MR에서 못 듣던 소리가 들어가지고 제가 떨렸잖아요. 네. 귀신 목소리인가 그랬는데 이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코러스를 태발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때 떨려가지고 분간을 못했어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1: 아, 불편하시진 않으셨고요.
2: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0: 코러스 해줘서 고맙다.
2: 네.
1: 내가 귀신으로 보이니. 아유, 다행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니, 불편하셨으면 또 제가 속상할 텐데.
0: 아니, 이분이 그래도 작곡가신데. 박자 감각이라든지 탁월한.
2: 다시 보여요.
0: 다시 보이죠?
2: 네.
0: 아, 히트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게
1: 근데, 아니, 일구형님한테 칭찬받는 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자, 일단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3066님께서 거봐요, 송주아님. 선곡을 잘했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예지 아빠빠님께서 송주아 가수님 진심이 느껴지는 노래에 여유 넘치고 멋진 무대 매너도 참 좋으네요.
2: 감사합니다.
1: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TV나.
2: 아, 네, 고맙습니다.
1: 3733님께서 김포의 자랑 송주아 최고입니다. 파이팅. 그리고 파란파도님께서
0: 김포의 자랑? 요번에 출마합니까?
2: 네? 아니요. 근데 하려고요.
1: 파란파도님께서 송주하 송지하라고 쓰셨는데 송주하입니다.
2: 아, 괜찮습니다.
1: 예. 오늘 작정하시고 오셨네요. 오, 자태부터 완전 넋을 빼앗네요. 오리지널리티 뭐 이렇게 말들이 디피컬트 오리지널리티 풍부한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럼 옆집 아줌마 표까지 합쳐서 두 표 올인.
2: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제 그래서 성주아 씨 두 번째 노래까지 마쳤고, 자, 이제 네. 사성장군이 될 거냐 말 거냐. 마지막 관문의 노래. 울산 아지매 이세미 씨. 네. 어떤 곡을 두 번째로 하실 거예요?
3: 아, 이번 노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이미자 선생님 노래 아씨라고요.
0: 아까 어떤 분도 네. 이미자 씨 목소리 네. 닮았다고
3: 아,
0: 그랬는데.
3: 그러니까요. 그 분이 네. 조금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0: 옛날에.
3: 네. 아씨 이 OST잖아요. 옛날 아씨 드라마에서.
0: 그러니까.
3: 저는 어릴 때 잘 못 봤지만.
0: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난 처음에 그 이미자 선생님 줄 알았어. 야, 그 상당히 고음이 끝까지 다 유지가 되고 노래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1: 지금 고음 유지되는 건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0: 네가 한번 딴 걸로 해봐.
1: 멋있는 걸 하세요.
0: 아니 저는 고음 유지되는 분들 보면은 역시 가수고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자, 문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0: 힘드셨나 봐.
3: 고음이 많잖아요.
1: 저희가 실버돌 특성상 저희가 한 노래 하시면은 한 1분 정도 대꾸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쉬셔도 돼요. 예. 4634님께서 1번 이세미 가창력은 말도 필요 없고 목소리 음색이 악기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아, 대꾸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예. 자, 그리고 버들피리 3659님께서 리듬, 감정, 호소력, 기교 위주 노래에 맞게 부르고 강약, 명암, 원근, 바이브레이션을 잘 적용하는 가수가 승리합니다.
0: 이분은 진짜 음악평론가신가 봐.
1: 무슨 황...
0: 구사는 워딩 자체가 네. 김태발 씨하고는 뭐 전혀 달라.
1: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
0: 김태발 씨는 주로 뭐 높은 음을 잘하네, 낮은 음을 잘하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아니 그것도 해요 가끔.
0: 여러 가지 워딩.
1: 방키 올렸어요 이런 거.
0: 방키 올렸어 이런 거.
1: 네. 어유 거의 무슨 황문평 선생님이 살아오신 줄 알았어요.
2: 아 네. 정말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
1: 오랜만이죠. 예. 네.
2: 황문평.
1: 이게 실버돌에서만 가능한 토크예요.
0: 황문평 선생이라고 저도 옛날에 많이 텔레비전 같은 데 네. 들어본 분인데.
1: 그런. 그러니까요.
0: 어떤 분이죠? 말 나온
1: 그 음악 평론하시는 선생님이었죠. 그렇죠. 예, 안경 쓰시고 예, 예.
2: 딱 남아 있어요.
1: 뭐 예서 노래 자랑 같은 거 나오셔서 심사하시고 네, 그런 거 해주셨죠. 네. 자 그리고 야 오늘 근데

0: 두 분 다 노래를 잘하시네요. 2321님께서 우열을 못 가리겠네요 하시면서 울산특유 한 표 할게요. 이렇게.
1: 자, 이제 있으셔가지고.
2: 1, 2라운드 다 하셨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발표를 오늘은 뭐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도전자 송주아 씨 한 30초 네, 어떠셨는지 오늘.
1: 네, 근데 일반 가요 프로그램 나가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게 예능처럼 이게 편하게 해주셔서 네. 제가 정말 A++, 3++, 막 그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네. 근데 여기 방송이니까 정말 진짜 막 활달한 오버를 좀 해가지고 예능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배어있는데 나가면 정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두 분 덕분에 지금 즐겁게 방송해서
2: 고맙습니다.
1: 네, 다음에 또 뵙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고 네. 싶습니다.
2: 그래요. 다음 주에 좀 제발 오셔가지고 이 김포 떡 말고 네. 다른 거 없어요?
1: 아, 메뉴 바꿔올 겁니다.
2: 다음 주에 하여튼 기대 를 해보는 걸로 하고 몰라 결과는 어떻게 네네. 될지. 네. 자 이제 이세민 씨 삼성에서 드디어 사성 대장이요. 사성 네. 되면은 대장이 별 네 개.
3: 네. 네.
2: 어떻게 대장 될 것 같아요?
3: 제가 이제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는데
1: 맞아, 네.
3: 우리 후배님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뭐야? 노래를 너무 버드랗고 아주 달콤하게 노래를 하니까 그게 제가 반했어요.
1: 경상도 말로 하니까.
2: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3: 그래서 저는 오늘 즐기러 왔습니다.
2: 즐기러 왔다?
3: 즐기러 왔습니다.
2: 속은 아니시죠? 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자, 하여튼 뭐, 저, 우리, 김태발 씨도 한번 심사평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0: 지금 근데 밖에 지금 표정이 왜냐면 우리 청취자 문자도 다 이게 종합을 해서 하시는데 지금 뭐 밖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힘든 시간 8년 역사상 가장 치열한 승부를 해서 지금 저기 뭐 지금 골치 아파하고 계시는데 지금 막 근데 오늘은 꼭 승부를 봐야 되니까 누가 이기시더라도 네. 설령 이기시더라도 한 표 두 표 두 표 세 표 차이다. 혹시 그리고 지시더라도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금 저기 막 한 명은 운에 따른 돈가스 PD는
2: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오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0: 최일구의 함께 라디오.
1: 자, 실버들 힘든 싱어. 청취자 50, 제작진 50입니다. 이세미 대 송주아, 송주아 대 이세미. 자, 김태발 씨, 발표하세요.
2: 자, 오늘의 우승은? 와. 오 마이 갓.
3: 드럼 빵꾸나 빨리 해.
4: 야,
0: 정말 저는 축하드려요.
1: 축하해요.
0: 고객님이 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1: 청취자들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0: 아, 네. 아, 이렇게, 아, 제가, 제 스스로는 항상 부족한데요. 이렇게 부족한 이세미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또 사성까지 보내줘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TV에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사성 장군에 되셨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연하시면 이제 오성 장군에 한 번. 가왕이 될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0: 감사합니다.
1: 자, 송주아 씨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아깝게 네. 우승은 놓치셨어요.
0: 네.
1: 짧게 한 말씀 들어볼게요.
0: 무슨 소감을 잊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발 씨가 다음에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음에 또 조만간 뵙는 걸로 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두 분 감사하고요.
0: 아,
1: 지금 끝곡은 이세미 씨의 빨간 레인코트 입은 저 여자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미 씨, 송주아 씨, 김태발 씨도 수고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돌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2: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1: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2: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3시 58분 교통정보

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동작대교 부근 4차로로 보행자가 역방면으로 걷고 있어서 지나는 차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뒤로 교통량 많아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월드컵대교에서 동작대교를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성수대교 이전부터 영동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 1호터널 요금소에서 한남을 고가차도 남단까지 밀리고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막힙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종터널 부근 입구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순산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일산 부근 사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다녀오는 차량으로 각 고속도로에 차량이 많은데요.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멀리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 호남터널 부근에서 화물차에 사고가 있는데 지금 전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4시 16분경에 있었던 사고인데 지금까지도 전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차량들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길로 우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면으로도 논산 분기 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이 일대 정체인데 논산까지 쭉 정체로 이어지고 서대전 분기점 뒤로는 3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도 이제 천안 방면 정우터널 종점부터 정안휴게소까지 차량터널 종점부터 남풍세 나들목까지 총 14km 구간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

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3: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멀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17km 지점 호남터널 부근에서 카캐리어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진행방면 전차로가 계속해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장성분기점이나 백양사에서 다른 길로 우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차량들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사고 처리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남청주 부근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서 있고요. 서울방면 비룡분기점에서 대전까지 신탄진 일대와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4차로에서 추돌사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강대교 부근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17km 지점 호남터널 부근에서 카캐리어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로 진행방면 전차로가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요. 조금 전부터 1차로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차량들 여전히 이 일대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성분기점이나 백양사 쪽에서 다른 길로 우회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남청주 부근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 갓길에서 처리 작업 중이라 뒤로 2km 구간 밀리고 대전 일대와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까지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또 달리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면 흐름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로 인해 양방면 밤 11시까지 정면 통제가 됩니다. 청계천로와 연세로도 차 없는 거리 행사로 도로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사근램프에서 마장램프 구간의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주변 밀리지는 않지만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멀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17km 지점 호남터널 부근에서 카캐리어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지금도 전차로 막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체됐던 차량을 이동을 시키고 여전히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노은 분기점에서 충주 분기점 또 여주 분기점 일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청주휴게소 일대와 안성 분기점 일대 달래미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스본부학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Pat Smith, People Have the Power.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연운말에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펜하이머와 그 핵무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좀 어떻게 분위기가 정리가 좀 돼가는 분위기긴 한데 하도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이 중동에서 있는 이 전쟁 이제 확실히 좀 끝맺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티 스미스의 People Have the Power는 사람들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자. 어떤 사람들의 힘을 믿는다. 이런 아주 심오한 가사가 있는 노래죠. 이렇게 락과 포크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이런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깨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연 받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Dire Straits, Sultan of Swing 들으셨습니다. 문계이저님께서 5월을 잘 건너가기를 바라면서 Alt Bridge, Rise to

데이 신청하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한 2, 3일 안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88번님, 권순우의 이 바람 속에 너무 좋네요. 작곡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아, 이 사연은 한 5일 전에 여기에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하신 김태현 작곡가님이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아마 이제 그때 이 권순우 밴드의 이 바람 속에를 틀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이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3984님 안녕하세요 순디. 5월 첫째 날 공감 시간 출석합니다. 노동절인데 오늘도 야간 알바하고 있답니다. 순디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셨네요. 노동절인데 오늘도, 그러면 3984님은 5월 1일 날 보내신 사연이구나. 이게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좀 보내드리면 이 수많은 사연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읽어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반응도 서로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녹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조금 지나도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 4시 20분. 6556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우, 오늘 시작부터 가슴이 뻥 뚫리는 음악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송이네요. 신청곡은 조용한 곡입니다. 마이 앤트 메리 4시 20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분 멘트를 보면은 이분 사연을 보면 멘트랜다. 사연을 보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음악. 주로 제가 첫 곡을 좀 하드한 곡을 틀어드리는데 아마 이제 어떤 곡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시원한 하드락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곡은 굉장히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셨네요. 고마워요. 이어서 오랜만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예전에 이 노래 굉장히 신나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삐삐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침실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System of Down, Lonely Day. 이어서 판테라, Work.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판테라의 Work는 9928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새벽 시간에 이런 음악 신청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습니다. 이때 판테라면은 이제 메탈리카, 뭐, 메가데스, 뭐, 이런 팀들이 한참 활동을 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이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어떤 그런 헤비메탈을 추구하던 밴드였죠. 굉장히 한때 이제 유명했던 밴드였고, 저도 9928님 덕분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테라 노래를 쭉 들었을 때, 이 워크, 이 노래가 제일 얌전한 노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잠이 살살 오셨던 분들한테는 좀,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051번입니다. 5월의 시작을 권순우의 새벽 공감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와, 김태발 작곡가님 나오시네요. 너무 재미있어요. 낮에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목소리 듣다가 새벽에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고, 저는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도 변하고 기침하고

Jimmy Eat World, The Mirror, Dio, Rainbow in the Dark.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667번님께서, 이지연 재즈 오케스트라 콘서트, 이거 신청하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유투 위드 올 위드아웃유 4874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면은 이제는 이제 저희 TBS 상황을 다 아시니까 꼭 마지막에 사연 후에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써주시는데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굉장히 그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이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모든 분들 다 고마워요. 아 이제 새벽 공감 마지막 곡 틀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6684번님 신청하신 비틀스 헤이 주드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Hey.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 빨리.
1: 어, 그래, 가자. 어, 잠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0: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0: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터널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기름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팔곡분기점부터 6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출발해야 하는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남양주요금소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도까지 정체로 이 구간 20분 넘게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한강대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천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some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홍지문 터널 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이전부터 정체고요. 이후 연희램프까지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고요.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반포 성수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남부순환로 양재 쪽으로는 KT 관악지점에서 사당역까지 정체인데요. 서울 문산간고속도로 문산 쪽으로 사리연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방금 전 화물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소 앞두고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아기 코알라는 태어나서 6개월 정도를 엄마의 배주머니 속에서 보낸대요. 주머니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참을 엄마 등에 꼭 붙어 지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아기 코알라를 엄마에게 잠시 떼어